0: 나온 것도 아니에요.
1: 그때 주홍이가 찾았다는 사람 말이야.
2: 아, 이동철. 혹시 이동철이란 이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그게 누군데?
3: 아니요, 이 사람이 아니었어. 이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.
1: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?
3: 할 얘기가 있어서. 보여줄 것도 있고. 이동철이란 사람.